0: 이 아버님의 신.
1: 나무의 문어.
0: 와.
2: 네.
1: 나무의 신.
0: 짜오. 니블 네르마인.
1: 마이.
0: 네르마인.
2: 아스 있나?
0: 네르마인. 저기.
1: 오케이, 아마 리우
0: 땐.
1: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